0: 스파이스 FM.
1: 케니, 케니, 제 집도 없고.
2: 아, 녹색물과 콩가물은 나왔지.
3: 무시죠? 나에다 그래 못 떠가야 government에 그럼 오피스야우. 나장 화도 받고 말아 말유가우. 그놈들이죠?
2: 응가하. 오픈 클라이언트 완주무시야. 바바 비즈리 그래와 오피스야인지 누구마 육사인인가 컨트랙트.
3: 이? 그럼 보통 제 통가 바크라는 뜨거.
2: 아, 콩가 존이니웨. 니오 탁시 매수금 베리스 관리사 비즈니스야인지.
3: 아,
2: 이. 이 존치만 있어 관리 마사과라 자비 디 인동기 컨트랙트 야브리 치카. 이. 나우 게초 오므노모 쿠바구란지리 나타 요 비드 칸드 나스니가 이 비즈니스 지비니 탐브라지 고카하쿠 부지 한디치스 닌사 쿠지 뚱가 무 창고 부농가 치리 이제 한디치사 비즈니스 야 웨리 조바 뚱가 미리 쿠치라호 비즈니스 야 워자만 고 쿠퉁가 센테 젠제메코 오쿠에타 보무 쿠샤바 콘트랙테 자마니 노 쿠슈브로 미비통고 레비 아마니 자 웹사이트 이토 에야 obrs.urs.go.ug 오 한디치사 비즈니스 야 Erizoba, Uganda Registration Services Bureau. Ahuru kushangobu hiriza buchika chahi iguru. Omu kwandi chisa business yawe.
4: Emirime ya magita noruoya. Eri etobu tengene habu hangwa buwenso mubunyoro. Hamuna habu omezi wabantu. Emirime yokwaiga magita. Kubiare midimo. Hamuna ndi nkegi. Ekira kumanyo ankeru kukora kubi obu hangwa buwensi. Kampeza magita ziru kukoro mu Uganda.